질문 도에게 내가 돈을 안 오면 질 리바. 이거 된디 민디 지셜 좀 안 되면 더. 아이고 이제 먹으면 안 돼요. 이따가 하고 있는데 뭐 부도하고 있는 건데 이 놓쳐 좀 가가가디. 가가가디 놓아 위나디 메 이따가 하고 있는데 뭐 바다가지 저 먹으니 저. René, Henriette Odeyen dit sur la tête galum. Au galum, le bouguier moutier, hinta, moi non, pin rongeant, des mots d'orson. René dit si Robert Charles Bois, Conception.